피어월 10의 실로암, 닉네임 커피향기님의 신청곡 들으면서 주말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도 시작했습니다.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리고요. 2부에서도 한 주간 보내주셨던 샬롬 CCM 애청자분들의 신청곡 쭉 주말 배송으로 채워드립니다.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도 준비가 돼 있어요. Amazing Grace,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듣고요. 보물 세 가지님 청하신 어노인팅 예배 캠프 음반 중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그리고 김연희님 청하신 곡은 디아코니아의 멈출 수 없네 듣고요. 후야마미님 청하신 범키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남미월십 찬양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까지 다섯 곡 배송합니다.

남미월십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들었고요. 후야마미님 신청하셨던 범키 나의 안에 거하라, 김연희님 청하신 디아코니아의 멈출 수 없네, 그리고 보물세가지님 청하신 어노인팅 예배 캠프 주 안에서 기뻐해, 앞서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까지 다섯 곡 배송했고요.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 함께합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워털루 전투에서 패한 뒤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돼 생을 마쳤습니다. 그의 사망 원인을 두고 여러 설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위암설입니다. 부검에서 위궤양과 악성 종양이 발견됐고 가족 8명이 위암으로 사망한 점을 근거로 유전적 요인이 작용했다는 주장입니다. 둘째는 비소 중독설입니다. 사후 20년 뒤 이장 때 시신이 거의 부패하지 않은 채 발견됐고 모발에서 다량의 비소가 검출돼 독살설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당시 벽지 염료나 약품에 의한 오염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셋째는 의료사고와 영양결핍설입니다. 영국 의료진의 과도한 관장과 설사약 처방이 그의 죽음을 앞당겼다는 주장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1577년 의문의 죽음을 맞은 스웨덴의 에릭 14세도 있습니다. 그의 유해를 분석한 결과 모발에서 치사량의 비소가 검출됐고 이를 근거로 왕위 계승을 둘러싼 형제간 권력 다툼 속에서 누군가 그의 음식에 독을 탔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처럼 세상 권세의 말로는 허무합니다. 세상의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빼앗고

손가쁜 이 세상 흘러만 가는 세월 사라져가는 것들에 마음 두지 말아요.

좋아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 질 수 없죠? 질 수 없죠? 야, 여기, 야, 이 사람들보다 크게 할 수 있죠? 크게 할 수 있죠? 1, 2, 1, 2. 제일 큽니다.

피어워십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들었고요. 앞서 사랑이야기 하늘 위의 집, 이은화의 이 땅은, 김경현 이 몸의 소망 무언가까지 네 곡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김민철 목사님의 칼럼 허무한 세상 권력이라는 글이었어요. 세상의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빼앗고 또 빼앗기지만 하늘의 것은 하늘의 방법으로 주고받는다는 거. 그러니 우리는 잠시 머물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하늘 소망을 품고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고요. 자, 주말에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마지막 곡은 임성규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운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연습, 습관, 학습. 이 단어의 공통으로 들어간 글자는 바로 익힐 습자입니다. 이 한자를 찬찬히 뜯어보면 기두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어린 새가 둥지에서 매일 날개를 퍼덕이며 날기 위한 연습을 하는 모양이 담겨 있다고 해요. 어쩌면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것들에는 어린 새의 날갯짓 같은 간절함이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좋은 습관이 잡히지 않아 고민할 때 바로 이 새의 날갯짓을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간절함으로, 반복적으로. 네, 못할 일이 없겠죠.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간절함으로 반복적으로 이 두 가지를 잊지 않는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첫 곡 매일매일 어노인팅 앨범에서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두 시간 함께 할게요. 에스프레소 님께서 해마다 맞이하는 여름이 만만치가 않네요. 그러니까요. 이건 반복적으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도 적응이 아직은 안 되네요. 덥습니다. 올 여름도. 일상 신청하신 곡 한이의 목소리로 듣죠.

넌 나의 계절이라는 곡 조준모가 불렀고요. 한이가 부른 일상 그 전에 함께했습니다. 장재영님의 신청곡 이어져요. 그 사랑 얼마나 오늘은 김승미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 곡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부를 수 있고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곡인데 이런 오래된 곡들이 주는 편안함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김명식이 불렀고요. 김승미 그 사랑 얼마나까지 함께 했습니다. 오소량님의 신청곡 사랑한다 말하시네 기프티드 앨범에 있는 곡입니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기프티드 앨범에서 들었고요. 예수 사랑 유니님 평일은 업무 시간이어서 못 들었으니 주말이라도 하셨고요. 행복 이인님께서 근무 중에도 CBS 틀어놓기 때문에 시간대 옮겨도 자주 사연 보내야지 했는데 역시 근무 중에는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간만에 쉬는 토요일이라 열심히 방송 듣다가 출석 체크 겸 메시지 보내봅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쉬는 토요일이면 얼마나 할 게 많아요. 일단 잠도 푹 자야 되고요. 약속도 있고. 근데 잊지 않고 당신을 향한 노래 찾아주신 그 발걸음 너무 고마움으로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사랑 유니님, 행복이인님 감사하고요. 주의 손, 연희엘의 목소리로 준비했어요. 시편 139편이라는 부제가 붙은 곡, 이어서 하나님의 세계, 홍이삭의 목소리로 두 곡 이어집니다.

주의 손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 연희엘과 홍의사기 부른 곡 들으셨고요. 8751번님의 신청곡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와 그림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시와 그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으셨고요. 일부 끝곡 들려드릴 텐데요. 이 곡은 다른 일 하시면서 배경음악으로 들으셔도 좋고 가사가 단순하기 때문에 따라 부르셔도 좋고 가사를 음미하면서 묵상하셔도 좋은 곡입니다.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예수 전도단 앨범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아멘.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수많은 성경 구절 중 하나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처럼 사랑과 기쁨을 느끼십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향해 사랑과 기쁨을 느끼면 그에 따라 행동하듯이 하나님도 자신이 느끼는 사랑과 기쁨에 따라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존재를 볼 때 기뻐하며 노래 부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최고 수준의 감정, 즉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감정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되었다는 표지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을 철저하게 억압하는 그리스도인은 인간성의 3분의 1을 잃어버리고 사는 셈입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토요일 2부는 책을 같이 읽고 있는데요. A.W. 토저가 지은 홀리 스피릿 성령님 가운데서 오늘은 성령 충만한 영혼은 하나님으로 불탄다라는 제목의 글 나눴습니다. 이어진 곡은 조수아가 부른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리고 김종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두 곡이었습니다. 자작나무님께서 물 위를 걷는 자 신청하셨어요. 피아워십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여름 성경학교 주님의 은혜로 무사히 마쳤습니다. 아이들은 더워서 그랬는지 교회 앞마당에서 물놀이 한 게 제일 재미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아이들의 입을 열어 큰 소리로 찬양하며 기도했던 그 시간이 은혜가 되고 또 감사했습니다. 주의 은혜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이춘수님이 신청곡 적으셔서 함께 들었고요. 혹시 이 곡이 아닐 수도 있어요. 주의 은혜라라는 제목의 곡이 여러 곡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나무에네 주의 은혜라 들려드렸고요. 피아워십 물 위를 걷는 자 그 전에 함께 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마친 교회도 있을 거고 진행 중인 교회도 있을 거고요. 아이들이 정말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길까 기억할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예

예전에 들었던, 봤던, 뭐 세세하게 하나하나 기억은 못하더라도 그때 그 느낌으로 은혜 받았던, 기도했던, 그 뜨거웠던 믿음의 열정을 기억하니까 아이들도 그 가운데 이제 자라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때의 이 일을 기억하고 더욱더 믿음뿌리 내리리라 믿습니다. 모두들 너무 수고하셨고 또 수고하고 계십니다. 선생님들 또 부장 선생님들 그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어서 넌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희와 웅기장이가 함께하는 곡 행복한 요한나님의 신청곡으로 들려드립니다.

0: 가족 누군가가 우울해하면 그 느낌이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도 찬양이 위로가 된다니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요. 따님의 그 우울함이 기쁨으로, 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수 있게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언제나 그 어려움에, 불가능에 답은 기도더라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우님께 띄워드리고 싶은 곡이 있어서 걸어놨는데요.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송가 300장입니다. 오늘 한웅재 목사의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1: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여호님께 이 찬송이 힘이 되길 바라면서 두 곡 들었습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한홍재 목사였고요.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김도현이 부른 곡이었습니다. 임선영님께서 아파트 청소를 하면서 자격증 공부를 했어요. 1년 9개월에 걸쳐 힘들게 자격증을 땄죠. 그 자격증으로 강사 일을 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강사 자리가 쉽게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계속 아파트 청소하는 게 나쁘진 않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로 직장을 갖게 되면 정말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다는 불안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두 손 들고 주님께서 일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 대한 상하이 곰돌이님의 응원글이 있어서 함께 소개하려고요. 타인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나이가 45세가 넘어서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고 과정 중에 쉽진 않았지만 그렇게 반대하던 가족과 주변 분들도 지금은 아주 든든한 응원 부대가 되어 있습니다. 신뢰를 따지는 게 아니라 분명한 선택에 대한 하나님 한 분의 지켜봐 주심만 있으면 분명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파이팅 하세요. 아멘. 네, 그 마음을 주신 이도, 공부하게 하신 이도, 그 자격증을 통해 귀하게

쓰실 이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어려운 이 자격증 따는 일을 하셨으니까 이제 두려워하실 거 없어요.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좋은 자리가 날 줄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신청하신 곡 오늘 김브라이언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사람이 여러 계획을 세우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요. 맡기시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임선영님과 함께 주가 일하시네 김브라이언의 목소리로 들려드렸고요. 기대, 박요한, 우은, 구현모가 함께한 곡 이어서 들었습니다. 꿈꾸는 요셉처럼 님께서 오벳의 찬양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은혜 안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은혜 안에 머물고 있지만 또 은혜 안에 있다라는 걸 상기시켜주는 듯한 그런 느낌. 모든 찬양이 다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존재니까요. 아멘.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끝곡을 오벳 찬송가 중에서 골랐습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려요. 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한 존재니까요.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불러주실 거죠? 오늘도 2시간 동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기억해요, 레드. 희망은 좋은 거예요. 모든 것 중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좋은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영화 쇼생크 탈출 중 앤디의 대사를 전해드렸습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입니다. 이 찬송가를 작사 작곡한 빌혼은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빌혼의 나이 11살이 되던 해 아버지를 잃은 그의 가족은 시카고로 이사했고 그곳에서 아버지의 가업을 계승했습니다. 그렇지만 빌혼은 가족일 외에도 좋은 목소리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 모임에 초청받아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시카고의 한 주점에서 노래하고 있을 때 그의 노래를 듣던 한 사람이 그의 뛰어난 음악

적극적인 재능에 감동해 주님을 위해 그 재능을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그를 무디 선생 부흥 집회에 초청했습니다. 빌호는 마차 바퀴를 제조하는 기업을 형에게 맡기고 부흥사들과 함께하는 복음 전도 사역에 뛰어들었습니다. 1400여 편이 넘는 복음 성가를 작사 작곡한 빌혼의 찬송가 중 우리 찬송가 집에 실린 것으로는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260장 우리를 주에서 구하시려,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410장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는 말씀을 성경적 배경을 하고 있는 이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모습들 가운데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예수님이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친구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찬송,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입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최인혁입니다. 사람의 크기는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보다 얼마나 더 타인을 돌아볼 줄 아느냐에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지난달이었죠. 네, 얼마 전에 S전자의 이모 회장이 20년간 회사 건물을 청소해온 근로자의 사망 소식을 듣고 늦은 저녁 수행원도 비서도 없이 조용히 홀로 빈소를 찾아가서 유가족을 위로했다는 사연이 화제입니다. 아무 수행원도 없이 갑자기 나타난 회장님이 유가족의 손을 잡고 조문을 해서 모두가 놀랐다고들 하는데요. 배려는 거창한 선행만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 누군가의 수고를 알아주는 것이죠. 높은 곳을 바라보며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낮은 곳을 살피는 일은 더욱더 귀하다는 사실 잊지 맙시다.

네, 연평안 양해 중의 목소리였죠. 네, 낮은 곳으로 작사 작곡은 연평안, 목소리는 양해 중이었습니다. 뭐 S전자의 이모 회장님은 뭐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인 거 아시죠? 저는 그냥 그 모습, 그분의 모습 보면 아, 이 사람이 겸손하구나 라는 생각이 그냥 들어요. 예, 그래서 참 좋아하는 분인데 또 그렇게 예, 귀한 모습을 예, 제가 지난번에 진짜 예, TV를 통해서 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모든 장례 비용도 회사 돈으로 하지 않고 법인 카드 이런 거 예, 자기 돈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요. 예, 자기 수중에 있는 현 자기의 돈으로 했다고 모든 장례 비용을 다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 거 아예 그 많은 사람 돈 많은 분이 뭐 그렇지 않습니다. 예, 돈 많고 적음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걸전 너무 많이 봤어요. 예, 진짜 진짜 아프리카 아이들 돕는 일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안 하고요, 어려워도 꾸준히 계속 늘리는 사람이 있고, 제가 월드비전에 친선대사니까 그런 걸 보면서도 참 많이 느낍니다. 돈은 그래서 진짜 성경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 저 완전히 믿어요. 그렇다 이겁니다. 네, 8월 1일이 토요일인데, 야, 8월의 시작이 토요일이에요? 뭔가 이렇게 8월이 신날 것 같지 않으세요? 뭐, 지금도 휴가지에 있는 분들인데, 그래도 잠깐 들어와 주세요. 찬양 많이 보내드릴게요. 노상신 나를 통하여 조한민 믿음이 이기네. 김혜은 주의 은혜라. 이연수 성훈이 부릅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은 들어와.

고무장갑 벗고 들어왔습니다. 하늘소망님 이런 거 너무 고맙죠. 네, 설거지 하다가 예 맞아요. 감사해요. 진짜 열정이 같이 이렇게 마주칠 때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예. 감사자님은 항상 점심시간에 단장님의 활기차고 또랑또랑 아 그런가요? 또랑또랑한 목소리 들으면 소화시키고 있습니다. 밥 먹고 소화가 좀 되는 목소리인가요? 이 토요일은 또 뭐 이제 아점이나 또 출근하신 분들은 점심을 드시겠지만 지금 조금 일찍 먹었거나 조금 늦게 드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래도 예, 주말에도 사평로와 함께 주말 청소 휴식 다 하십시오. 자, 온 나영환이에요. 밀러의 찬송가 류수영 내 진정 사모하는 한웅재 그 나무 아래로 그리고 김도연과 옥상 달빛이 불러요 사랑이란. 아, 요 노래 나갈 때 옆에 분 한번 안아드리세요. 가족들은 주로 많죠. 혹시 벤치에 앉아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분 안아드리시는 말고요. 가족 있으면 아들 여보 엄마 아빠 한번 안아드리시죠.

네, 아나들이 신분. 네. 저요 두 글자 남겨주세요. 우아한 꽃별님 달려오셨어요. 12시부터 듣고 있다고. 감사합니다. 자, 여기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방송 CBS 주이포입니다.

예, 듣고 오신 찬양은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오벳 그리고 제임스의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자, 1부 끝곡 믿음 따라 찬양 인도 작곡이고요. 2부에서 만날게요.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신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아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4: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빛을 들고 세상으로 희망새 찬양으로 2부 문을 열었습니다. 8월의 첫날 여러분 많이 들어오시면 DJ는 힘이 나겠죠? 어서 들어오세요. 샵 7997 모바일 문자 이용하시면 되고요. 만나루의 모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문대로 거두리라 님이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리고 오랜 직장 생활 다 마치고 또 다른 계획을 예, 기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마 잘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요? 예,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에베네셀님 점심에 짬뽕 라면 완전 좋은데요. 완전 좋은데요. 부러운데요. 자, 여러분의 8월 1일 또 주말 여러분 일상 어떤지 조금 올려줘 보세요. 김명선 내 하나님은 샬롬 노래 선교단입니다. 이 작은 나의 빛 찬미 퀴즈예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아이들 너무 귀엽죠, 진짜. 아유, 너무 이뻐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는 게 목소리에도 벌써 나오는 것 같아. 저도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무리한 방송. 네,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네. 효인 최영수님, 철원 제일교회와 강종근 목사님의 스토리를 쭉 올려주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네, 이 찬양, 네, 어디다 넣을 수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겸손하자님이요. 예, 건강 챙겨가면서 사역하세요. 기도합니다. 언제나 저에게 좋은 글도 보내주시고, 예, 늘 힘이 됩니다. 정말. 네. 엘피조님이 병 중에 있는 모든 환우들 이 찬양으로 이겨내세요. 아들이 뉴질랜드에 사는데 손주들과 귀국해서 아들과 베드로의 기도 헌금, 베드로의 기도 헌금송을 하기로 했다고 하시는군요. 처갓집 있는 울산에서 담석 수술을 급히 하게 되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네. 아이고 참 이제 건강하시죠? 예. 이제 다시 보내셨을 텐데, 아이고, 참, 아쉽기도 하고, 또 아이들 이렇게 다녀가면 그립잖아요. 예. 다시 보내시고, 건강하셔야 또 가셔도 보기도 하고, 만나기도 할 텐데 말입니다. 엘피조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자, 남미 워십 주의 옷자락 만지며, 물가로 나오라. 김승희 주리, 그 다음에 홍이삭, 하나님의 세계. KCCM입니다. 그저 상상할 뿐이지.

0: 그저 상상할 뿐이지 당신 곁에서 걷는다면 어떨까
1: 그저 상상할 뿐이지 당신 앞에서 나보게 될 당신 모습
2: 그저

이거 같대? 동물원에 널 사랑하겠어라는 곡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가사들도 아시죠? 네. 그 흔한 유의로 너를 예. 지금 바로 말초신경을 건드려서 나에게 매력에 빠지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겠다고. 많은 젊은이들은요 쉽게 매력에 빠지고 빨리 사랑에 빠지고 요즘은 참 헤어짐도 빠르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대에 이 노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모두에게도 말입니다. 어른들 젊은이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어느새 그렇게 돼버린 문화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쉽게 서로 감각적이고 그리고 유혹적인 거로 매력을 느끼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깊은 곳에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랑을 전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를 통해 매력을 느낀다면 어느 날 그들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묻지 않을까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참아주고 날 기다려주고 사랑할 수 있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동물원에 널 사랑하겠어 가로 열고 전 제목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노래 뒤에 아시죠? 널 사랑하겠어 같이 해주실 거예요.

네, 오늘 이 곡 어때? 이어서 네, 널 사랑하겠어 하덕규의 자유, 그리고 효인 최영수님 신청하셨던 이 몸의 소망 무엔가까지 보내드렸습니다. 8월 1일 여러분의 8월이 정말 정말 행복하길 이 세상에서 제일로 바라는 저는 최인혁인데요. 여러분 남은 1월 아 8월 8월 1일인데 1월이래 8월 진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베드로의 고백 엘피조님의 신청곡으로 주리의 목소리입니다. 보내드리고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 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42편 5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제가 무엇을 팔려고 나왔겠습니까? 칫솔입니다. 칫솔 세트입니다.

0: 자, 이제 여러분께 하나씩 돌려보겠습니다.
1: 손님 여러분, 제가 여기서 몇 개나 팔게 될까요? 궁금하시죠?

걸까요? 4,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실망했어요.

0: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주저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다녔다. 절실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지만 불안감이 앞날에 대한 기대와 기쁨을 조금씩 좀먹고 있었다. 우리는 시간이 날 때마다 이것이 우리가 원했던 삶이라는 걸 되새겼다. 우리 나이를 생각해보면 이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터였다. 어차피 나이가 더 들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는 방식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테고 그때가 되면 편안히 쉴 시간이 차고 넘칠 터였다. 70대 노부부 린 마틴, 팀 마틴의 세계여행 에세이 즐겁지 않으면 인생이 아니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이사야 58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8월입니다. 새 달이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계획을 세우게 되죠. 이번 달엔 이걸 해봐야지, 이렇게 살아봐야지, 나름의 그림을 그려보게 됩니다. 새 나무 이야기라는 동화가 있어요. 푸른 언덕 위 세 그루 나무가 저마다 멋진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보석함, 위대한 왕의 배,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자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무들을 전혀 다른 자리에 놓으셨습니다. 초라한 구유, 작은 어선, 그리고 십자가. 나무들이 보기엔 실패 같았던 그 자리가 알고 보니 아기 예수를 품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기적을 만나고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가장 귀한 자리였습니다. 8월 한 달, 우리도 나름의 계획을 세우겠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계획대로 흘러간 날보다 그렇지 않았던 날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내 생각과 달랐던 그 길 위에 이미 하나님이 계셨으니까요. 이번 한 달도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바흐의 칸타타, 바흐 작품 번호 140, 눈뜨라고 부르는 소리 있도다 중에서 네 번째 곡, 합창 시오는 파수꾼의 노래를 듣네. 라이프치히 성 토마스 교회 찬양대와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0: 방금 들으신 곡은 찬송가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나영환의 목소리와 브레이브 소어의 연주였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바흐의 칸타타, 바흐 작품 번호 140, 눈뜨라고 부르는 소리 있도다 중에서 네 번째 곡, 합창, 시오는 파수꾼의 노래를 듣네. 라이프치히 성토마스 교회 찬양대와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메리 린 라이트풋 곡, 정결한 마음 주소서, 비전 성가 5집 앨범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 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이번에는 세계 신학인들이 고백하는 찬양 준비했어요. 찬송가 600장 교회에 참된 터는 오슬로 우라니엔부르크 교회 보컬 앙상블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아일랜드 기도인 세인트 패트릭스 브레스트 플레이트를 바탕으로 한 가사에 모닝 해즈 브로큰으로도 잘 알려진 멜로디를 붙인 Christ be beside me, 안드레아 토마스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여, 제 곁에 계시고 제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제 뒤를 지키시고 제 마음속에 함께 해주세요. 제 아래와 위 그리고 제 좌우 어디서나 저를 떠나지 마세요. 제가 잠들 때도 앉아있을 때도 일어설 때도 늘 함께 해주세요. 제 삶의 빛이 되어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는 저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주세요. 잠시 후에 들으시고요.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미국 원주민 플룻 연주자 칼로스 나카의 연주까지 함께 하시죠.

찬송가 600장 교회에 참된 터는 오슬로 우라니엔부르크 교회 보컬 앙상블의 연주였고요. 이어서 Christ Be Beside Me, 안드레아 토마스의 목소리로 찬송가 Amazing Grace를 카를로스 나카이의 플룻 연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듣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자는 그분의 위대한 행사를 기뻐하며 악인은 잠시 번성하는 듯해도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시편 92편 2절에서 7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열줄 현악기와 검은고를 타며 수금 가락에 맞춰서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손수 이루신 업적을 기억하면서 환성을 올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어찌 이렇게도 큽니까? 주님의 생각이 어찌 이다지도 깊습니까? 우둔한 자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미련한 자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악인들이 풀처럼 도단하고 사악한 자들이 꽃처럼

시편 92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권아름 편곡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진소영의 목소리로 들으셨고요. 조준모의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찬송가 나의 생명 드리니 Take My Life and Let It Be Consecrated 데이빗 데이빗슨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러빔의 여름이 와도 7712번님이 보내주신 곡이고요. 이어서 나무엔의 살아라 살아내라 들려드려요.

오늘 동화 새 나무 이야기로 문을 열었는데요. 새 나무들이 자신들의 꿈과는 다르게 구유가 되고 어선이 되고 십자가가 됐을 때 그 나무들은 왜 이렇게 됐는지 처음엔 알지 못했죠. 한동안은 그저 이게 뭔가 싶은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우리의 8월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뭔가 막막하게 느껴지는 하루, 왜 이 자리인지 모르겠다 싶은 순간도 있겠죠. 그런데요, 새 나무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쩌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 자리가 사실은 귀한 자리였다는 걸 문득 알게 되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남은 주말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

0: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찬서 이 찬송 정말 많이 불렀는데요. 나의 갈길 다가도록 이 대목을 얼마나 실감하면서 불렀나 오늘은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죽음과 십자가라는 게 늘 남의 일만 좀 같아요.
1: 사실은 우리 사람들이 다 이게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런 인식이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분은 자기 SNS에다가 매일매일 이렇게 쓴대요. 당신은 언젠가 죽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예외가 없는데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2: 아, 이게 실감할 때가 가까운 가족의 죽음이나 맞아요. 또 지인의 죽음이 이렇게 닥치면 이게 남 일도 아니고 먼 일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네. 나는 어떻게 죽을까 하는 생각도 또 하게 됩니다.
0: 그쵸.
3: 또 피할 수 없는 거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라면 그래 한번 생각해보자. 죽음의 장점은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주님과 함께 평생 사는 거더라고요. 그런데도 어째서 왜 두려움은 가시지 않는 걸까요?
4: 네. 아, 저는 의문이 있어요. 저도. 왜 사람들은 잘 사는 것만큼 잘 죽는 건 열을 올리지 않을까. 아니 이 세상이 죽음이 끝이라면 잘 죽는 문제, 죽는 문제도 관심을 그쵸? 더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 그 이제 제가 고등부 학생 중에 혹시 여러분들 좀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그 바보 의사 안수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33살에 죽었어, 청년이. 그 유행성 출혈로. 근데 얼마나 그 짧은 삶을 잘 살았는지 몰라요. 그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우리 병원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에게도 깍듯이 인사하고 뭐 이래서 하여튼 그 장례식에 조문객이 4,000명이 왔어요. 그 젊은이의 죽음에. 아, 그게 이렇게 부럽더라고요. 4,000명이 왔다는 게 그런 게 아니라 4,000명이 올 만큼 잘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그 친구, 우리 그 장례식 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전에는 내가 선생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내 선생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죽음을 보면 부럽지. 에이, 저 사람 참 잘 죽었네. 그럼 어떡하겠어, 평생 살다가. 그래서 그 마침을 끝을 잘 맺으면 참 좋겠다.
6: 이렇게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그 왜 직면하지 않을까. 이렇게 너무 깊은 두려움이 모든 사람들한테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죽음의 문제를 매번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거든요. 죽을 만한 일을 되게 많이 주세요.
5: 맞아요.
6: 그분이 참. 하드코어예요. 근데 이제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살아봄으로써 진짜 죽음 앞에서 의연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트레이닝하는 것이 우리 일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7: 우리의 죽음이 의미가 있으려면 나 위에 죽으신 주님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0: 예고편만으로도 이렇게 은혜스러운데 본편 설교는 얼마나 은혜스러울까 기대가 되거든요. 세상을 이기는 지혜 시리즈 오늘 마지막 편입니다. 삶과 죽음을 능히 이길 지혜를 배워볼 텐데요. 김동호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5: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0: 있어요. 잘 사는 거예요. 잘 살면 좋겠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잘 사는 것이고 우리의 소원도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잘 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잘 산다는 개념 정의가 되게 잘못되어 있어요.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 집을 다녀오더니 호들갑을 떨었어요. 아빠 아빠 우리 친구 집 갔다 왔는데 되게 잘 살아. 대체에다 힘을 많이 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가용이 두 대야. 그땐 자가용 한 대 있으면 부자였거든요. 집에 풀장 있어. 와. 텔레비전 카메라로 도둑 경비해. 와. 어마엄청난 집을 갔다 온가 봐. 근데 그때 내가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말이 참 중요하거든요. 말이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이 삶을 지배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인 잘 산다는 말을 잘못 쓰고 있구나. 그 집을 갔다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거든요. 되게 부자예요. 되게 부자예요 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는 부자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잘 살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대부분이 잘 돈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건 굉장한 편견이에요. 그리고 오해고 심각한 착각이고 난 사탄에게 사기당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잘 산다는 말을 잘못 쓰는 것이. 저는 51년생이에요. 전쟁 중에 태어났어요. 세계 최빈국일 때 태어났어요. 가난이 뭔지를 정말 아는 사람이에요. 그때 비교하면은 아, 꿈같지. 내가 자가용 타고 살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있잖아요. 그런 최빈국에서 살다가 이제 뭐 10위권 선진국에 이런 삶을 다 경험한 사람인데 전 가난이 싫어요. 또 지금이 좋아요. 그러니까 부자로 사는 게 좋지 난 뭐 가난하게 해주시오 그럴 생각도 없어요. 가난이 뭐가 좋겠어요. 겪어보면 알지만 별로 좋지는 않은데 그런데 가난한 거 싫은데 기억을 해보면요 가난했을 때가 불행하지를 않았어요. 이게 내 축복이에요. 가난해서 많은 게 불편했는데 그때 불행하지 않았어. 교회 생활이 너무 즐거워서 너무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 좋은 친구들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돈이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건 아니구나. 그렇게 가난할 때도 모든 것이 없을 때도 하나님 믿고 믿음 안에서 살 때 어렸는데도 그때 행복했는데 그래서 가난이 싫지만 무섭지는 않아요. 뭐 살면 또 살지.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존재 가치를 높이면서 사는 게 잘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자로 사는 것도 좋지만 나는 정말 잘 살고 싶어. 예수를 왜 믿냐 그렇게 하면 뭐 예수 믿는다고 부자 되나. 그 사람 나름이거든요. 안 믿는 사람 중에도 부자 많잖아. 부자 되려고 예수 믿지는 않아요. 예수는 잘 살려고 믿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암이 세 개잖아요. 암이 세 개면 늘 죽음을 생각해요. 우리 아까 오마주 그치? 마주 씨가 죽음이 두렵다 그랬잖아요. 그건 정상이에요. 저도 암 죽음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죠. 뭐가 두려울까요? 왜 죽음이 두려울까요?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뭘까? 고통스러울까 봐. 죽음의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게 참 두려워. 그래서 편히 죽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해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장인어른은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거의. 참 복이잖아요. 그래서 늘 기도해요. 하나님 나도 편히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말 잘 들을 테니까 나 그 복을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편히 사는 게 부자로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 고통 없이 편히 죽는 거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잘 죽는 건 아니잖아요. 평생 예수 믿고 살면서 고통 없이 그냥 편히 자다가 죽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유일한 적이라면 얼마나 보잘것없겠나. 하나님 편히 죽으면 좋겠는데요 잘 죽게 해주세요. 저희 집안은요 그 옷에 관심이 참 많아요. 우리 아이는 빈티지 옷 가게를 하는데 옷에 구멍 뚫린 거 오래돼서 색 바랜 거 이것도 그 자식이 팔아먹은 옷인데 여기 묻었어요. 요것 자체도 걔는 보고서 예쁘다 그래요. 구멍 뚫린 거 헤어진 거 그걸 잘 코디하면 매칭하면 뭐 묻은 거 헤어진 거 색 바른 것이
1: 참 그

0: 사악의 코드가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죽음도 코드해야지. 삶도 코드해야 되는데 죽음을 그게 마지막인데 죽음을 딱 근사한 자리에 딱 갖다 넣어서 이야 멋있다. 어떻게 죽음을 저렇게 할 수 있냐. 그게 내 소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삶 산 사람이 뭐 바울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8절.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지고 삶도 잘 살아서 아름답게 코디하고 죽음까지도 편히 죽는 것을 목표 삼지 않고 그 주시면 감사하고 정말 잘 죽는 삶을 살아서 삶과 죽음이 아름다운 삶의 작품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의 삶은 삶도 죽음도 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편히 부자로 사는 것을 늘 욕심내고 사는데 하나님 그것보다도 정말 아름답게 훌륭하게 잘 살고 죽음까지도 잘 죽어서 삶과 죽음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 수도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자랐던 동네에서는 싸움을 하면 꼭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너 죽는다. 너 죽을래? 군대 가도 고참이 죽을래 그러고. 근데 이제 그게 사라질 줄 알았거든요. 사는 순간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떠오르고 겹쳐요. 왜냐하면 성경으로 보자면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 주신 징벌. 이 죽음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시간들 속에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 죽음과 죽을 것 같은 찰나와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남겨주시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브라함의 나이 85세 때까지 자녀가 없었단 말이에요. 99세까지 없었죠. 생물학적으로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 세 명을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천사가 그렇게 멋있게 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그네처럼 모였으니까. 그래서 너무 때깔 좋으면 먹을 거 주고 싶었겠어요? 그 천사가 또 이렇게 거지 같았겠죠. 거지 같은 놈이 와가지고는 내 전에 아들을 안고 있을 거다. 참 거지 같은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반응을 별로 안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잘 안 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사라가 듣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애를 갖는다고? 야, 내가 몸에 소망이 끊어진 걸 이미 알았을 텐데. 성경은 그 사건을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모티브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사람으로 바치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진짜 잡을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정말 사실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이미 죽음의 사건이었고 수풀에 걸려있던 양 한 마리가 부활의 사건으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앞에 놓여있던 홍해가 그랬고 요단강이 그랬고 다니엘 세 친구는 어땠을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세 명이 믿음이 다 좋았을까. 조금 이렇게 만화 같은 상상을 하자면 세 명 중에 한 명이 좀 믿음이 좋고 한 명은 그냥 따라가고 한 명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야 이거 엎드려야 되냐. 갈등 엄청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넘어왔는데 나중에 성경을 보면요 갈대아 사람들이 열받죠. 갈대아라고 하는 건 이 바벨론 원주민들을 얘기하거든요. 어디서 굴러온 놈들이 갑자기 지방 장관을 맡으니까 얼마나 열받아요. 느부갓네살 왕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꼬다 바른 거죠. 야, 새놈이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거든요. 진심으로 절을 하면 누가 엎어졌는지 섰는지 누가 알아요. 보려고 한 거죠.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요. 야, 그런데 옆에 이제 풀무불은 다 오르고 있고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 근데 이제 그 중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왕이 이 말을 하거든요. 느부갓네살이 내가 죽으면 너네들을 죽게 만들

0: 그런데 너네들이 믿는 신이 그 죽음에서 너희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왕의 연회가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그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도대체 뭐가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게 했을까?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경험하는 게 있어요. 세상에 죽고 싶지 않은 이유는 여기에 자꾸 무게중심을 두고 소망을 두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땅이 소망이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깨닫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는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여기에 맛보게 하는 게 우리의 부르심이걸랑요. 근데 이제 그 진정한 영광을 향해서 갈수 있는 그 과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순간, 마치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아침으로 밤으로 끝나는 것처럼 우리는 생명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데자뷰하듯이 끊임없이 연습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루가 지나고 난 하나님 앞에 이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무엇을 살아가는가? 죽음이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방점이 있듯이 우리는 죽음을 넘어가는 자들이거든요.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되게 멋진 말 합니다. 사망을 향해서 너 죽을래? 늘 우리를 괴롭히는 사망을 향해서. 야, 이게 좀 삐딱해야 재밌거든 이거.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교수님처럼 하면 안 돼요. 조금 이렇게 좀 삐딱해야 돼요. 나 같은 놈이 해야 돼요. 야, 니까짓게 하는 게 뭐냐?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우리 죽인다고 끝날 것 같지? 너 모르는 게 하나 있어. 우리가 죽잖아? 그러면 우리는 썩어질 몸을 벗어. 그리고 영원히 썩지 않을 그 몸을 입게 되는 거야. 네가 모르는 게 있어. 우리는 부활을 사는 사람들이야. 그랬기 때문에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수 있었나 봐요. 저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의 죽으심이 저한테 너무 큰 것을 남겨줬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준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남겨줘야 될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몸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그거 좀안 된다고 망하지 않아. 그거 좀 어렵다고, 대학 떨어졌다고 인생 실패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조금 늦으면 어떠니? 하나님께서 바르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데. 세상을 향한, 사망을 향한 선전포고. 전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살아가는 진짜 멋진 부활의 신앙이 아닐까, 이 생각을 갖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아버지.
0: 하나님, 죽을 것 같은 세상 속에서 부활을 살아가는 기쁨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주여.
0: 우린 죽음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부활에 속한 자임을 알기에 오늘도 그 믿음을 연습하려 합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분별력을 주십시오. 무엇보다 주님의 그 부활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1: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의 왼편과 오른편에 두 강도도 못 박히지요.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따르면 이들은 강도입니다. 아마 남의 돈을 뺏었거나 사람을 죽였던 것 같습니다. 옷이 벗겨지고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조소하고 비웃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공포와 그리고 자기를 고통과 모멸로 몰아넣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순간 기도하시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 용서하시더라는 겁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순간 한 강도가 화가 납니다. 오른편입니까? 왼편입니까? 모릅니다. 어쨌든 한 강도가 기가 막히면서 화를 냈습니다. 극한 고통의 순간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해가 안 됐고 바보처럼 당하는 모습이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며 꾸짖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지금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39절입니다. 달리는 해학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누가복음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만 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복음서 전체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강도 모두 욕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못 박힌 강도들도 같이 욕하더라. 마가복음 15장 32절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사람들을 용서하십니다. 두 강도 모두 다 너무 기가 막히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복음서의 말씀처럼 욕을 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시며 용서를 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편의 강도가 깨달은 겁니다. 무엇인가 깨달았습니다. 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죽음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분을 보면서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용서를 베푸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모으고 그분을 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다른 편의 한 강도를 오히려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40절 41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완벽하지 않지만 마지막 죽음의 순간 앞에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본문의 강도를 두 강도를 가만히 보면 깨달음이 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좌우에 못 박힌 강도는 어쩌면 인간의 운명을 나타냅니다. 강도가 죄의 대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우리 모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갑니다. 자연사가 아니죠. 죄의 결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강도처럼 우리도 죄의 대가를 받고 심판받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이 그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한 강도가 절박하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너무도 큰 고통 속에 계셨던 예수님이 고개조차 가누기 어려우셨던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을 받아주십니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의 부끄러운 인생, 죄된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것은 나이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겁니다. 죄로 죽어가는 강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강도의 삶, 죄의 삶이 바뀌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리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으시고 피와 물을 쏟으며 죽어가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한편의 강도처럼 그분을 욕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마지막 순간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주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에도 죽어가는 순간에도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안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것이다. 그때 우리의 죽음은 의미가 되고 부활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음 두려워요. 그리고 고통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셨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십니다. 믿음으로 두려워도 힘들어도 죽음을 이기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0: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부활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2: 인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하늘 지혜로 이겨나가기 위해서 마련한 세 번째 시간인데요. 가장 피부에 와닿지 않는 삶과 죽음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문제를 세 분 목사님께서 정말 200% 실감나게 짚어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3: 네, 역시 십자가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게 가슴 깊이 다가왔습니다.
2: 옆에서 계속 아멘, 아멘 하셨어요. 네.
4: 또 가까운 사람이 좀 상을 당하면은 같은 믿는 신자로서 최고의 말이 하나님 옆에 가셨어 이 말인데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쳐도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그러면은 그 슬픔을 어떻게 견디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5: 네. 저는 저 없이도 잘만 돌아간다는 세상을 상상해 보면 왠지 서운하면서도 두렵기도 한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6: 우리가 예배 때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 영생을 사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주일마다 하잖아요.
2: 하지만, 네.
6: 그런데 이제 죽음이 또 때로는 허망하고 두렵게 느껴지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이 적어져서 그런 걸까? 아니면 또 우리 일반 성도들만 그런 걸까요? 그걸 좀 목사님께 여쭤보셨습니다.
2: 네.
7: 죽음을 두렵게 하시면 하나님의 설교 같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사람들은 웬만한 고난이 있을 때 다 죽을 거예요. 이제 절벽에 가면은 다리가 떨리고 무섭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설계라고. 죽음을 두렵게 하신 것이 삶을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우리 다 죽었을 거야. 벌써 죽었지. 웬만한 힘들면 아예 안 살아 하고 말지. 근데 죽음이 무서워서 못 죽은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죽음이 무서운 게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믿음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지 무섭지 않은 게 아니야. 무서운데 믿음으로 그 정말 패스 오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죽음을 뛰어넘으니까 믿음이 대단한 그렇죠. 것이지 그까지 죽음이 하나도 안 무섭다면 십자가가 뭐 그렇게 그러겠어요. 그래서 죽음이 무서운 건 당연하고 또 죽음은 슬픈 거예요. 가족이 떠나면 슬프지.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지 슬퍼하지 말라 그러진 않으셨어. 슬퍼 안 하면 되게 섭섭할 거야. 아버지가 죽었는데 슬퍼도 안 해 이러나 저기서 좀 그럴 텐데 슬프지. 당연히 슬픈 거 그런데 두렵고 슬프고 하는 감정들이 있는데 하나님으로 가시는 건 믿음으로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라. 너 더 좋은 세상이 있다. 그것 때문에 뛰어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 가지고 내가 믿음이 없나 이렇게 슬픔 있는 걸 보고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러나 그러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0: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지만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고 호스피스의 대가분이 있어요. 이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 친구가 나무에 떨어져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차분함을 유지하면서 내가 가도 엄마를 지키고 너희들은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차분히 마무리하고 가셨어요. 그때 이 큐블러 로스가 처음으로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죽음학, 죽어가는 것에 대한 의미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음에 관하여 인간의 죽음 이런 게 되게 유명한데 환자들이 막 죽어갈 때 물어봤어요. 우리에게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대하는 단계가 있다는 걸 배우는데 잘 아시는 거예요. 처음엔 부정. 아니야, 나 병에 걸리지 않았어. 네, 분노. 내가 왜 이 병에 걸려야 돼? 그리고 타협. 어떻게 될 거야? 막 이러면서 타협을 하다가 맨 마지막엔 그걸 다시 받아들이고 우울. Depression, 우울. 그 다음에 수용하고 죽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죽음이 한 삶의 일부분이고 굉장히 중요하고 그때 우리는 그 의미로 잘 well dying,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저는 요거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병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막상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도 힘들어 하셨어요. 죽음 앞에서. 그래서 그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 선생님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강조하셨고 죽음은

0: 저는 수없이 장례를 치러봤고 임종예배도 봤습니다. 그리고 잘 얘기해줬어요. 부활이 있고 힘을 내시라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쿨럭 하면 두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두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두렵다고 말하고 싶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두려운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나머지의 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 오늘 강 목사님의 그런 부모님. 나 위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죽음이 어렵지만 죽음이 아름다운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볼 때 굉장히 힘이 되고, 이런 다섯 단계를 이렇게 거쳐 나가지만 그 단계에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죽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밑에서 기저에 흐르기 때문에 이 키블러 로스가 말한 것이 아니고 은혜의 법칙으로 흘러가는 그런 죽음 앞에 그 속에서 담대한 것을 볼 때 우리 김동호 목사님 말씀이 그런 것이잖아요. 목사님 자체가 그런 거고 이런 부모님, 이름의 부모님들이나 죽음을 솔직히 두렵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 십자가를 바라본 분들을 보면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두렵지만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1: 감사합니다. 네. 우매자는 죽음 없이 삶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지혜자는 죽음을 통해서 삶을 이해한다. 바로 그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죽음을 현재의 삶과 또 영생 그 둘 가운데에 잘 자리 잡고 놓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2: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3: 한 차원 뛰어넘어 삶과 죽음을 이기는 지혜를 알기 위한 질문 타임.
2: 김동호 목사님께서 좀 전에 암 선고를 받고 나서 3년을 가장 잘 살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실은 이게 암이라는 큰 병을 선고 받으시고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잘 사시게 된 거지? 의문이 들거든요. 김동호 목사님께서 암 세계를 겪어보니 살고 죽는데 정작 중요한 건 이거더라. 이걸 놓치지 말고 살아라.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4: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는 예수님 말씀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암에 걸려서 수술하고, 이제 그게 진행이 되거나, 그래서 또 뭐 말기로 가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근데 수술했어. 일단은 좀 좋아졌어. 지금은 안 아파. 근데 하루 종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끌어당겨다가 지금부터 걱정하고 이게 참 바보 같다고. 그건 그때 가서 하자. 걱정은 외상으로 하자.
2: 걱정을 외상으로.
4: 걱정은 외상으로 하자. 그리고 그건 내 천당 가서 갚아줄게. 그러면 되잖아. 내가 떼먹는다 그랬냐? 저 가서 갚아줄게. 근데 거기 가서 뭐 천당 갔는데 뭐 걱정이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며칠을 살는지는 모르지만, 몇 년을 살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살아 있는 동안에는 이거는 생각 안 하고 열심히 살 것만 생각하겠다. 제가 늘 가지고 있는 말이 있어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 다음에 생명은 하나님께. 그건 내 소관이 아니니까. 내 소관이 아닌 걸 가지고 반납 부르면서 아무것도 풀 수 없는데 생명이 어차피 하나님 손에 달리는 건 내가 믿잖아요. 근데 내 생명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거는 의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잘 되든 안 되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고 나 바빠 이 시간 얼마 없어. 그러니까 뭐 암 환자들 위한 집회도 제가 암 환자를 위한 그 위로 집회 할 때는 내가 걷지 못할 때였어요. 인생의 최악의 바닥이 됐어요. 근데 그때도 하니까 하더라고. 제가 첫날 집회 때 40분 설교를 했어요. 실려갔었는데 걷지도 못하고. 우리 아내가 아이 당신 천상 목사네. 근데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게 믿음이지 뭐. 평생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두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화딱지가 나더라고. 평생 설교하고 살았는데 그 일본 말이지 가오가 없잖아. 가오가 죽잖아. 평생 담대하라 뭐 하나님을 믿고 그래놓고 지는 쫄딱 망해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가오가 죽잖아. 난 가오가 중요하거든. 가오가 중요하거든. 그래서 내가 암에 걸렸지.

0: 가오가 없냐?
1: 영화 대사 같네요.
0: 네, 그래서 그 영화 대사잖아요. 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랬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사하게 살자. 암도 코대하자. 죽음도 코대하자. 그러니까 죽음을 가장 근사하게 죽는 사람이 제일 잘 산 사람이거든. 그런데 믿음이 주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 이게 그 우리 강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큰 소리 칠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믿음은 그걸 가능하게 하거든. 근데 그래 봤자 지금 너 같은 거 두렵지 않아. 나 바빠. 너 저 외상으로 갚을게 나중에. 그랬더니 가오 조금 살았지 뭐.
1: 걱정은 외상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 역시 그 경험하신 네. 분의 말씀은 진짜 강력하네요.
1: 그렇죠.
2: 대단하신 것 같아요.
0: 그냥 하면 네. 그냥 얘기인데 내가 암에 걸렸으니까 말이 진짜 같지.
1: 힘드셔야죠.
2: 한 번 뭉쳐야죠. 그래서 우리 강은도 목사님께서 아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용감하게 부활의 소망과 영광을 바라보면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십자가 바라보기도 힘든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도 그런 죽음 같은 순간이 있으셨는지 혹시 있으셨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대단할 건 없는데요. 개척하고 바로 코로나 터졌어요.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일단 뭐 애들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아내도 공부하고 있고 이게 뭐 엎치고 덮치잖아요. 부모님도 도와야 되고 처가댁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 딱 그렇게 되니까 사람이 좀 실없어지더라고요. 자꾸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자꾸 하늘 쳐다보고 이렇게 기도가 좀 삐딱해지더라고요. 네. 그 성질이 왜 그러세요 하나님? 이렇게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감정이라는 게 사람을 과거로 갖다 놓을 때도 있고 쓸데없는 미래로 갖다 놓을 때도 있는데 믿음은 영원한 현재라고 어거스틴이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은 대단한 게 아니라 믿음을 근거로 하지만 저는 거기에 풍자가 있고 거기에 유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에라이 모르겠다. 사라지겠죠. 우리 선배들도 그랬는데 결론은 딱 이런 것 같아요. 보면 직면하고 나니까 힘들지만 내가 가야 되는 거 홍해 앞까지 내가 가야 된다. 어쨌든 뭐 홍해는 내가 못 열지만 그 앞까지 내가 가야 된다는 걸 그때 또 한번 경험했던 것 같아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오늘 또 설교하는 거고 뭐 사람이 있던 카메라를 보던 줌으로 하던 뭐 해보자 그냥. 그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게 운동이었어요.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다. 진짜 힘들면 강추드립니다. 진짜 이거 그 계급품 물 때까지 한 40분 이렇게 운동하면요 주님 거예요. 진짜 주님이 딱 보이고 염려보다 숨이 더 차오르고. 진짜 전 운동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늘 한 가지 고민하고 우울증 빠진 분들은 걸으세요. 몸을 트레이닝하세요. 그리고 딱 진리 하나 묻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대단한 진리 아니고 엄청난 진리가 아니라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게 오늘 나를 살게 하지. 아주 사변적이고 골치 아픈 생각들이 절대로 오늘을 못 살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사실 제 생각 중에 되게 중요한 게 에라이 모르겠다. 그것도 하라고 한 거지. 뭐. 단순한 그 믿음은 단순성인 것 같아요. 그걸로 한순간 한순간 버텨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우리 삶의 위기와 고통들은 여전하겠지만 또 십자가를 붙든 삶은 분명히 또 다른 삶을 이 세상에 남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4: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죽지 못해 산다. 야, 죽는 게 낫지. 뭐 해서 죽겠어.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목사님들 주변에 이 사람 참 잘 살다 잘 갔다 하는 그런 어떤 예시가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좀 배우고 싶어요.
0: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저보다 한 살 아래인 권사님인데 몇 년 전에 이제 암투병 하다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텔레비전 요리 강사셨어요. 근데 이제 임종 예배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때 이제 임종 예배를 가서 우리 집사님하고 갔는데 목사가 왔다고 되게 반가워하시더라고요.

0: 근데 죽음 앞에서 농담을 하시더라고. 와. 목사님 그래. 왜요? 그랬더니 미인 박명이래. 깜짝 놀랐어. 자기 이제 일찍 죽잖아. 왜 내가 왜 이렇게 빨리 죽는 줄 알아요, 목사님? 미인 박명이래. 자기 굉장히 이뻐, 권사님. 거기 있는 사람 다 배꼽 잡고 불렀어. 남편, 아들. 그러니까 다 슬픔에 잠겨 있을 사람들을 한바탕 웃겨놓고 떠나더라고. 근데 난 뭐 여러 가지 정말 믿음으로 잘 산 사람도 생각나지만 늘 그 권사님이 생각나요. 어떻게 저런 여유가 있었을까. 이제 그러고 몇 시간 후에 돌아가셨거든. 근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남긴 말이 미인 박명이래요. 그래서 다 웃겨놓고 주고 그거든. 근데 그 당당함, 그 두려움 없는 여유. 그게 가오잖아. 최고의 가오잖아. 그래서 아, 우리 권사님이 진짜 하나님을 믿었구나.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죽음을 무슨 그냥 이웃집 놀러 가듯이. 그래서 미인 박명이래. 저는 그 권사님이 제 생각 많이 나요.
1: 전 사람이 죽는 걸 직접 본 첫 번째 장면이 할머니 돌아가시는 거였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학교를 다니신 적이 없어요. 늘 시골에서 그냥 할머니 어머니 때부터 예수를 믿으셨거든요. 뭐 사기 결혼 당하셔가지고 정말 힘들다가 할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게 되고 자녀들 진짜 많이 목사 선교사 만드시고 또 우리 할머니 삶을 가만히 보면 경계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예배고 기도고 청소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늘 그 일치된 삶.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릴 때 할머니 밑에 할아버지 밑에 자랐거든요. 그 옛날에 어리면 병원에 못 갔단 말이에요. 병원은 돈 많은 사람들 가는 데였거든요. 그 저희 집은 그때도 우물 깊고 이렇게 사는 집이었는데 할머니가 밤새도록 이제 할머니 손 약손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람이 자연 치유가 돼. 항생제가 사람을 버려. 그래서 제가 한 새벽 1시, 2시쯤 되면 사람이 몸이 회복되면 제일 먼저 회복되는 게 배가 고파요. 할매 배고파 그러면 지금처럼 뭐 이렇게 인덕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창작불에 불 떼가지고 죽을 끓여줘. 그러면 조그만한 애기장에다가 그 흰죽 그리고 간장 한 종지. 근데 할머니가 마지막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온도 깨끗하게 낫게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한 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할머니가 늘 참 사랑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평생 일하시고 수고하시고 근데 뭐 자녀들 또 선교사로 보내고 목회자 시키고 그러면서 힘들 때마다 이제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이러다가 이제 돌아가실 때 할머니가 빨래 하시다가 이제 이렇게 고혈압으로 돌아가셨어요. 뇌출혈로. 딱 누웠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렇게 뭐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서 온 가족들이 같이 있고 근데 되게 멋있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02년생이시고 저희 할머니가 나이가 좀 그보다는 어리셨는데 할아버지가 딱 그러시더라고요. 아이 우리 김 권사 이제 그렇게 원하는 아버지 품에 안기는구나 이러는데 찬송 부르시는데 우리 할머니 마지막 얼굴이 너무 평안하고 내가 어린 내가 보기에도 할머니 너무 고우셨어. 그러니까 언어가 아니라 표정으로 천국이 무엇인지를 딱 보여주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전 존재가 천국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영원한 소망을 드러낼 사람이라는 생각을 그전 우리 할머니 보면 천국의 소망 딱 그럼 우리 할머니가 어떻게 떠올라요? 아 우리 할머니 마지막 얼굴이 천국을 볼 수 있는 창문이었구나 내 영혼에. 그래서 좀 힘들 때마다 그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우리 가족들 모이면 돌아가신 분들 좋아했던 찬송가 하나씩 부르면 한 30분 걸리거든요. 많이 돌아가셨어요. 한 곡을 좋아하셨으면 좋아할 텐데 다 찬송가가 달라가지고 그때 꼭 해주시는 말씀이세요. 저희 큰아버지가 천국 가면 우리 어른들이 오늘 우리 보고 힘내라고 얘기할 거다. 잘 살자. 멋있게 살자. 아름답게 살자. 저는 우리 할머니 그 죽음이 제일 가슴속에 깊이 따뜻하게 남아있습니다.
2: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하니까 한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착 기도하신 다음에 나를 담도하면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 장로님은 독특하시네요.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 기도 신앙생활 하시고 젊었을 때부터 직장생활 하시면서 월급 받으면 돈 띄어서 계속 교회를 섬기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셨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0: 담도암에 걸렸는데 담도암이 나으셨어요. 얼마나 기쁘셨는지 기도할 때마다 나를 담도암에서 구원해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제가 목회할 때 3년차쯤에 재발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해주셨는데 어떻게 재발을 시키셨을까. 그러면서 그래도 다시 기도하실 때마다 나를 담도하면서 살리실, 이렇게 바뀌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치료를 하시는데 어느 순간 이제 더 안 좋으셨습니다. 더 이상 대표 기도를 못하시죠. 그런데 그분이 늘 하시는 것이 뭐였냐면 예배 자리를 지키는 거였어요. 하나 수요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천천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앉아있는데 아프셨는지 하면서 옆으로 이렇게 넘어가. 근데 권사님이 옆에서 딱 잡아. 똑바로 앉혀줘. 자, 그렇게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는 자기 가족들, 이렇게 사랑한다 얘기하시고,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 챙기시면서 교회를 하셨어요. 그렇게 마지막 갈 때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에 마치고 좀 쉬려고 하는데 전화가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울면서 지금 남편이 곧 갈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뭐 바로 옷 챙겨갖고 확 가는데 눈이 확 내리시더라고요. 눈이 막 내리는데 쫙 갔습니다. 갔더니 권사님이 방금 가셨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아직 이제 최종 이제 수위를 덮기 전인데, 장로님 뭘 이렇게 급하셨어? 목사 좀 기다려주지. 하는데 눈물이 뚜루루 뚜루루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옆에서 또 권사님 막 우세요.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심의 얘기를 했어요. 주님 그렇게 좋아서 주님의 품을 가셨는데 우리 천국에서는 아프다 하지 말고 다 같이 예배드려요. 장로님 잘 가세요. 근데 그 순간이 너무 감격이 되는 거 있잖아요. 잘 마치셨다는 거. 그 마지막까지 정말 깨끗하게 사셨다가 갔다는 거. 그때 제가 안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정말 산 삶 속에서 죽음이 딱 올 때 죽음이 이게 의미가 될 수 있고 죽음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더라고. 죽음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네. 장로님 보고 싶습니다.
1: 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그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새기면서 삶도 죽음처럼 또 죽음도 삶처럼 경계 없이 좀 살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김동호 목사님부터 삶과 죽음 그리고 십자가는 한마디로 뭐다?
2: 십자가를 놓고 보면 삶이 죽음이고 죽음이 또 삶이잖아요. 죽음을 삶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십자가밖에 없거든.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도 삶이고 삶도 삶이다.
3: 죽음과 십자가 그리고 죽음과 삶,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 내가 살아가야 될 참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0: 삶, 죽음, 십자가는 세 가지 다양한 물감 같아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1: 자, 우리 올포원 가족분들은 어떤 은혜 받으셨을까요?
4: 네, 가오다.
1: 멋있다. 네.
5: 나는 철로 역정이다. 긴 여정의 끝으로 이제 마침내 집으로 들어간다.
1: 네.
6: 삶과 죽음 그리고 십자가는 한마디로 여행이다.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7: 좋다.
8: 내 인생의 활용점정이다.
1: 네. 자, 죽음의 문제도 사는 것처럼 힘차고 당차게 영원을 바라보면서 오늘 끝인사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 영생이 있는데 뭘 걱정해. 사나 죽으나 주님만 계시면
8: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

0: CBS 스페셜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렸습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0: 무엇보다 갈라지고 깨진 시멘트 길이 나를 위로해 주었다. 여기저기 기워진 길은 깨지고 갈라진 삶을 다시 덧대고 덮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닮았다. 이 길을 걷다 보면 내 마음의 금도 누군가 메워주는 느낌을 받곤 한다. 깨지고 덧대고 다시 깨지고 또 덧댄 우리 동네 길과 담이 나는 좋다. 유동훈의 사진 에세이집 어떤 동네 중 시멘트길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3: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친구도 늘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식당이나 카페도 오랫동안 다녔던 이 단골집만 가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 때문이겠죠. 여기서도 충분히 어떤 만족감, 행복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근데 때로는 처음 해보는 일에서도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아시겠죠? 처음 가보는 카페, 처음 먹어보는 음식, 처음 배우는 취미 등 처음을 수집할 때 행복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새로운 경험은 도파민 분비와 호기심을 자극해서 긍정적인 감각을 만들고 삶의 만족감을 높인다는 거였는데요. 자, 새롭게 시작된 8월 처음 해보는 일을 좀 자주 만들어 봄으로써 좀 더 행복한 여름날로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오셨어요. 주말에 함께하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8월의 첫날, 8월 1일 토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 강명식 처음 가보는 길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것들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제가 약간 오래된 것, 익숙한 것, 예측 가능한 것, 이런 것들을 더 좀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때로는 또 새로운 경험해야죠. 그래야지 이제 어떤 외연이 확장될 수 있고 또 발전할 수 있으니까. 예. 자, 8월 시작이 됐습니다. 새로운 것도 한번 용기를 내서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함께하고요.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롬 CCM 애청자분들의 신청곡 쭉 끊지 않고 나누는 주말 배송 시간으로 채워갑니다. 먼저 8039번님 청하신 곡부터 들을게요. 시와 그림, 하늘의 축복, 그리고 박혜동님의 신청곡 옹기장의 선교단, 하나님의 약속 듣고요. His plan, 너는 꽃이야, 그리고 장지영님 신청하셨던 손영진의 은혜로다 예, 이어지는 곡은 다윗의 노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다윗의 노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내 진정 사모하는 방금 들었고요. 앞서 장지영님의 신청곡 손영진의 은혜로다, 히스플랜 너는 꽃이야, 그리고 옹기장이 선교단 하나님의 약속 박혜동님의 신청곡이었고요. 8039번으로 청하셨던 시와 그림 하늘의 축복까지 다섯 곡 배송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주말 배송곡은 도레미파 보라시도님 청하신 소울 내가 주인 삼은 듣고요. 진보라 I surrender all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가 이어서 듣습니다. 그리고 알리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설악산 금강초롱님 청하신 조준모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어지고요. 8106번님 신청곡 존영 감사까지 다섯 곡 배송합니다.

문자 8106번으로 청하셨던 존영 감사 들었고요. 앞서 조준모 구주를 생각만 해도 설악산 금강초록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알리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진보라 I surrender all, 그리고 도레미파 보라시도님 청하신 소울 내가 주인 삼은까지 다섯 곡 배송했고요. 1부 마지막 곡은 닉네임 순시미님 청하신 곡입니다. 영동제일교회 찬양과 경배팀 주님은 신실하고, 이 곡 듣고 2부에서 뵙죠.

0: 인간은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우리는 실제 하는 듯 보이는 것을 실제라고 믿어버린다. 우리는 진리가 멀리 있다고 생각한다. 우주의 저쪽 변두리, 가장 멀리 떨어진 별 뒤쪽에 아담의 시대 이전이나 마지막 인간 다음에 있으리라 추측한다. 물론 영원 속에는 진실하고 숭고한 무언가가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과 장소와 사건은 지금 여기에 있다. 할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피어월십의 실로암, 닉네임 커피향기님의 신청곡 들으면서 주말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도 시작했습니다.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리고요. 2부에서도 한 주간 보내주셨던 샬롬 CCM 애청자분들의 신청곡 쭉 주말 배송으로 채워드립니다.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도 준비가 돼 있어요. Amazing Grace,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듣고요. 보물 세 가지님 청하신 어노인팅 예배 캠프 음반 중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그리고 김연희님 청하신 곡은 디아코니아의 멈출 수 없네 듣고요. 후야마미님 청하신 범키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남미월십 찬양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까지 다섯 곡 배송합니다.

남미월십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들었고요. 후야마미님 신청하셨던 범키 나의 안에 거하라, 김연희님 청하신 디아코니아의 멈출 수 없네, 그리고 보물세가지님 청하신 어노인팅 예배캠프 주 안에서 기뻐해, 앞서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까지 다섯 곡 배송했고요.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 함께합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워털루 전투에서 패한 뒤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돼 생을 마쳤습니다. 그의 사망 원인을 두고 여러 설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위암설입니다. 부검에서 위궤양과 악성 종양이 발견됐고 가족 8명이 위암으로 사망한 점을 근거로 유전적 요인이 작용했다는 주장입니다. 둘째는 비소 중독설입니다. 사후 20년 뒤 이장 때 시신이 거의 부패하지 않은 채 발견됐고 모발에서 다량의 비소가 검출돼 독살설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당시 벽지 염료나 약품에 의한 오염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셋째는 의료사고와 영양결핍설입니다. 영국 의료진의 과도한 관장과 설사약 처방이 그의 죽음을 앞당겼다는 주장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1577년 의문의 죽음을 맞은 스웨덴의 에릭 14세도 있습니다. 그의 유해를 분석한 결과 모발에서 치사량의 비소가 검출됐고 이를 근거로 왕위 계승을 둘러싼 형제 간 권력 다툼 속에서 누군가 그의 음식에 독을 탔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처럼 세상 권세의 말로는 허무합니다. 세상의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빼앗고 빼앗기지만 하늘의 것은 하늘의 방법으로 주고받습니다.

잊지 말아요.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없네요. 숨 가쁜 이 세상 흘러만 가는 세월 사라져가는 것들에 마음 두지 말아요.

여러분들 질 수 없죠? 질 수 없죠? 야 여기 야, 이 사람들보다 크게 할 수 있죠? 크게 할 수 있죠? 1, 2, 1, 2. 제일 큽니다.

피어워십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들었고요. 앞서 사랑이야기 하늘 위의 집, 이은화의 이 땅은, 김경현 이 몸의 소망 무언가까지 네 곡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김민철 목사님의 칼럼 허무한 세상 권력이라는 글이었어요. 세상의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빼앗고 또 빼앗기지만 하늘의 것은 하늘의 방법으로 주고받는다는 거. 그러니 우리는 잠시 머물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하늘 소망을 품고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고요. 자, 주말에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마지막 곡은 임성규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4: 성공하려면 인간관계가 핵심입니다. 제가 인생의 모든 해답을 드릴 순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인생에서 성공만큼 실패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나 저는 아내를 사랑하듯 제 인생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그런 성공을 해내길 바랍니다. 영화 제리 맥과이어 중에서 제리 맥과이어의 멘토 디키 박스의 대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주님께 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땅에 있는 우리가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단지 이것뿐이라 느낄 때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늘의 은혜를 맛보게 하소서. 8월의 첫날을 시작합니다. 남은 여름 강건하게 붙들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8월의 첫날 오늘 첫 곡으로 256장 찬송 함께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오현명과 국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이현주의 음성으로 옛부터 도움되시고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닮은 자

224장 찬송 정한물로 우리 죄를 명지 홀리보이스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지는 곡은 462장 생명 진리 은혜 되신 김구삼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대속하신 구주께서 서울 바합 장단의 찬양 이어집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글로리아 합창단의 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먼저 들으신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김요한의 음성이었고요. 카펠라 합창단의 곡으로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함께 했습니다.

앙빵님, 새벽에 잠 깨어 인사합니다. 샬롬. 20년 전쯤 바울 같은 사람이 될 것 같다는 친구의 엉뚱한 말에 충격을 받아 이제 곧 다시 예배당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가 된 바울이란 책을 친구 방 책꽂이에서 발견하고 단박에 읽었었는데 그때 큰 충격을 받았었죠. 그 후 살아온 날이 부끄럽기 짝이 없네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분이 너 바울 같은 사람 될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한 거군요. 이제부터 시작이신 거네요? 앙빵님, 주님과 함께 걸어가실 그 길, 이렇게 방송에서 각오를 다지셨으니 기대가 됩니다. 응원합니다. 빈센트님, 새벽에 늘 잠이 안 와서 잘 듣고 있습니다. 샬롬 인사 건네주셨고요. 노석봉님께서는 죽으면 죽으리라를 청해 주셨어요. 남궁송옥의 음성으로 준비했는데요. 그에 앞서서 조이포요 저녁제 방송으로 오신 송미영 집사께서 신청하신 이윤화의 이 땅은 보내드립니다.

사라져가는 것들을 마음 두지 말아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0: 목마른 자들아 정은숙의 음성으로 먼저 들으셨고요. CBS 합창단의 곡 구주께서 부르되 함께 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수진의 찬양 하늘 가는 밝은 길이 1부의 끝곡입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돌아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이효섭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헵시바 찬양팀의 곡으로 십자가 군병들아 보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8월 1일 토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0장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창세기 30장 23절 말씀입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오늘은 경쟁을 넘어 풍성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한 남자를 두고 두 여자가 경쟁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야곱이라는 한 남자를 중심으로 경쟁하는 두 자매,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드라마를 보듯이 흥미진진하게만 바라보던 이 이야기에는 당시 약자인 여성들을 억압하는 사회적 구조가 숨겨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레아와 라헬, 두 자매는 외모와 사랑, 출산 능력과 남편의 관심 등 모든 것에 있어 비교와 경쟁의 대상이었습니다.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당시 자녀를 낳는 능력은 여성이 자신을 증명하는 거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라도 자손을 보려 하고 심지어 레아에게 화판채를 구걸하듯 요청하는 라헬의 모습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자신의 존재와 생명의 문제가 걸려 있기에 매우 절박한 마음으로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여성의 적은 여성이라는 비뚤어진 인식이 여성들 사이에 신뢰를 깨뜨리고 서로를 경쟁 대상으로 바라보도록 만들었습니다. 여성 리더의 자리는 한정돼 있고 발언권은 제한돼 있으며 각자의 입장을 가지고 서로를 비교해 여성들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약자들 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문화는 사라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지 천천히 고민하고 돌아보십시오. 성숙한 신앙은 오히려 약한

각자를 존중하고 서로 힘을 합쳐 차이를 풍성함으로 만드는 힘을 가집니다. 주님처럼 약하고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며 살게 하소서.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서울 신학대학 합창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박인수의 음성으로 전해드리고요.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서울 코럴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폴라리스 님께서 여름 성경학교가 그제 시작이 됐군요. 연합으로 하는 성경학교라 처음 낯설어하던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연합으로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가 열리는군요.

그것도 참 좋네요. 타이거 롱님, 오랜만에 이 방송 청취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찬송으로 아침을 열어봅니다. 보내주셨고요. 축복이 할배님께서는 집사람 갑상선 암 수술한 지 5년 되어 최종 검진 받으러 가는 날입니다. 보내주셨는데 아내분께서 5년 길었던 시간 잘 걸어오셨네요. 그 회복의 길 축하드립니다. 고민이님께서는 더위에 모두들 건강하시기를 바라셨고요. 휴대전화 뒷번호 6096번께서는 처음 문자 보내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새벽 운동길입니다. 매미들 합창 소리가 귀를 즐겁게 해주네요. 삭막한 도시의 아침을 깨우는 이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아침 운동 나오길 잘했어 라며 활기차게 걷고 있습니다. 연꽃님께서는 폭염 속 다 잘들 이겨내실 하루, 하나님 은혜로 지혜로운 여름 보내시길 화이팅입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이제 8월 됐으니까 가을이 곧 올 것 같죠? 0702번께서 이 8월 모두 더 무조건 건강만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하시면서 가을 하늘 같은 사진 보내주셨어요. 하늘의 색깔이 정말 파란 물감 풀어놓은 것처럼 예쁩니다. 가을 같네요. 이제 더워도 곧 지나갑니다. 가을은 꼭 오고야마니까요. 그때까지 모두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임팩트님 처음 오셨네요.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고 보내주셨고요. 4679번께서는 남편이 일을 접으려 했으나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에 많이 줄여서 다시 시작합니다. 남편과 저 힘을 모아 다시 잘할 수 있기를 건강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걸어가시는 그 길에 주님께서도 동행하십니다. 꽃마리님께서는 샘의 찬양으로 야곱의 축복을 청해 주셨어요. 국악 버전으로 들려달라고 하셔서 보내드리고요. 샬롬규님께서 신청하신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소리엘의 찬양으로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야. 과거는 다 잊어버리자. 내가 어떤 집에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이었는지, 누구를 만나 사랑했고 어떤 꿈을 가졌었는지는 다 잊어버리자. 대신에 오로지 미래만을 생각하기로 해. 이제까지는 과거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면 앞으로는 미래가 지금의 나를 만들 수 있도록 말이야.

김연수의 첫여름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여름이 지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받았던 은혜, 베드로가 받았던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먼저 보내드렸어요. 이유환의 찬양이었고요. 국립합창단이 부른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함께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아롱별님께서 청하신 찬양 함께합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서소희의 찬양이고요. 어쿠스틱 머신의 곡으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어집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건,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0: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파르돈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 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 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4: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5: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룸 간유산균
0: 세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적이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1: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3: 자연한 알
4: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신예숙님께서 청하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브라운 워십의 찬양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썼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라고 합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 마음은 근심하며 두려워져서 여러 걱정이 엄습하게 되는데요. 오늘 8월의 첫날을 맞이하며 주님과의 이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아름다워지기를 기도하며 오늘도 2시간 CCN 캠프 함께 해주세요.

첫 곡으로 주를 만났네 소리엘과 김수진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를 떠올리며 우리 신앙의 모습을 새롭게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8월의 첫날 첫 곡으로 골라봤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주일을 앞두고 있고요. 자, 오늘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며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는 편안한 주말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김희석의 찬양과 코이노니아 우리가 걷는 이 길 두 곡 전해드렸는데요. 우리가 함께 걷는 이 길이기 때문에 조금 덜 지루하고 조금 덜 심심하고 그리고 누군가 힘들어 지쳐서 앉아있을 때 손 내밀어줄 수 있는 그런 힘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8월도 그렇게 서로를 도와가며 잘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오늘 살아라 살아내라를 신청하신 분 계셔서 오 이 곡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싶습니다. 나무엔의 찬양이죠. 0491님께서 손주도 보러 가야 되고 따님과 함께 시간도 보내셔야 되고 휴가 아닌 휴가를 보내고 계시다고 그래도 오늘도 방송 들으며 열심히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신 것 저희 칭찬 해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신 곡 중에서 살아라 살아내라 전해드리고요. 아프신 분들 좀 계시죠? 오뚜기님께서 기침감기가 심해서 도라지, 대추, 은행 생강 넣고 따뜻하게 한잔하고 잠청해봅니다 하셨는데 조나단님도 폐렴을 앓으셨대요. 폐렴이 이제 깨끗이 나았다고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고 아이고 저도 요즘에 기침이 떨어지지 않아서 도라지, 대추, 은행, 생강 기억하겠습니다. 오뚜기님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도 조나단님 신청하신 곡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이 아픈 몸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병든 몸을 치유해 주옵소서 찬양하는 곡이죠. 최명자의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준비했어요.

캔디 크리스마스의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스턴 게이트였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마이 트리뷰트 메들리 이스라엘 휴튼 곡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는 신청곡으로 함께 보셨는데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최명자의 찬양 그리고 나윤선과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찬양으로 함께한 여호와 우리 주여 나무에네 살아라 살아내라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예소랑 지기님 주일 준비하고 이제 들어왔어요. 오늘도 수고가 많습니다. 또 푸른 동사님께서 족저 근막염까지 양쪽 발바닥까지 와서 8월 출근이 9월로 한 달 더 연장됐다는 기도 제목 남겨주셨는데 깨끗하게 잘 완치되셨으면 좋겠어요. 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이지 않을까요? 8월이라 여름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다들 안전하고 무탈하게 쉼의 시간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스카이엘님께서 옆방에서 방송 듣다가 들어왔어요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CBS 음악 FM, 표준 FM 골고루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스카이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제가 오늘은 스카이라는 곡을 준비했어요. 리즌의 아주 경쾌한 찬양인데요. 함께 해보시죠. 이것과 함께 조유진의 구름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밤하늘도 바라보면 참 좋지요?

되는 구름의 모습은 그리고 별빛과 함께 빛나는 구름의 모습은 또 다른 감동을 주죠. 조유진의 구름을 들으면서 문득 요즘에 또 보름달이 환한 밤하늘을 바라보게 되어서 더또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들으신 곡은 리즌의 스카이라는 곡이었어요. 아, 무릎 수술하신 엄마 재활 중에 계십니다. 빨리 회복하시길. 방송 항상 잘 듣고 있어요. 5859님 기대 신청해 봅니다 하셨는데 오늘 함께 할게요. 워킹의 찬양입니다.

워킹의 기대였고요. 2407님께서 보령 수양관 다녀오셨다고요. 여름 성경학교 온 아이들과 선생님 100여 분의 10끼 식사를 해주러 여선교회 임원들 9명이 함께 다녀오며 방송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피로회복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셨는데 오늘 배송해드립니다. 박장로님, 숙자, 현숙, 성인, 은정, 종희, 화정, 지영, 혜진 권사 모두 화이팅이요 하셨어요. 잘 다녀오셨나요? 제일 중요한 밥상을 차려주고 오셨네요. 이렇게 상 주고 오신 여러분들 칭찬 칭찬 해드립니다. 피로회복제 함께 할게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러브의 찬양으로 1부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뵐게요.

0: C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0: 희망이 사라졌다고 느껴지면 당신의 내면을 보고 강해지세요. 그러면 마침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영웅은 당신 안에 존재한다는 진실을. 머라이어 캐리의 노래 히어로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그 마음을 담아서요, 우리 주님의 보좌를 함께 힘있게 높여드리면서 우리 최고의 함성과 박수로 좀 주님 높여드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주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리를 타고 올라가시며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신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의 함성과 우리의 예배 소리를 통해 높임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이 시간 할렐루야를 선포하며 우리 큰 함성과 박수로 존귀하신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김은영의 시신캠프 주말과 주일 2부는 워십 앤 프레이즈로 꾸며드립니다. 들으신 첫 곡 홀리 임팩트 믿음 따라 라이브로 함께 보셨습니다. 워십곡을 신청곡으로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사연 이삭줍기도 2부에서 계속되는데요. 참그린님께서 예람워십에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신청해 봅니다. 오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1563님은 안동교회 열방의 빛 선교대회 주제곡인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오늘은 워십 클라우드 찬양에서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리빙 호프 준비했습니다.

스티븐 님께서 늦은 퇴근길 CCN 캠프와 함께하며 외롭지 않은 여름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의 마지막 시간까지 늘 쉼과 편안함을 선물 받는 시간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 달달한 찬양으로 내일이 기대되는 밤이네요. 조유진의 표대를 향하여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어노인팅 찬양으로 오늘 이삭줍기 해봤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 워십 클라우드 주 예수 내 산소망 예람 워십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한 곡씩 전해드렸어요. 새날님께서 천관우 목사님의 겸손의 왕 신청합니다.

0: 있습니다 하셨는데 오늘은 영동제일교회 찬양과 경배 다윗의 장막의 겸손의 왕 라이브 워십으로 함께할게요.
1: Jesus, our hearts will follow after you.
2: 예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변치 않는 사실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것은 예수님이 당신을 매우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매우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당신은 매우 소중한 사람이에요. You're special.

요즘 많은 분들이 이 곡을 기억하시고 신청해 주시는데요. Welcome Stranger. 장윤영 씨 음성으로 루아흐 엘로힘 보혜사님께서 신청하셔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천관웅, 디사이플스의 라이브 워십으로 유아 스페셜 함께 보셨고요. 영동제일교회 다윗의 장막에 겸손의 왕 함께 보셨습니다. 화이트님께서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이 회복되기를 늘 간구합니다. 매년 일독을 목표로 남편과 교독을 하다가 멈춘 지 3개월째인데요. 교대로 수술한 몸이 얼른 회복되어서 모든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저희 같이 응원할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캠퍼스 워십 프로젝트에서 함께할게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동구권과 74년 동안 묶였던 소련 땅이 무너졌고 몽골 땅과 알바니아 땅을 여신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캠퍼스워시 프로젝트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두란노 경배와 찬양 나의 백성이 전해드렸습니다. 끝곡으로는 마라나타 뮤직 함께 보실 텐데요. Glorify Thy Name, 할렐루야 접속곡으로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주일인 내일 다시 거룩하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0: CBS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0: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1: 제가 척추 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0: 2026 대한민국 성경 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연습, 습관, 학습. 이 단어의 공통으로 들어간 글자는 바로 익힐 습자입니다. 이 한자를 찬찬히 뜯어보면 기두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어린 새가 둥지에서 매일 날개를 퍼덕이며 날기 위한 연습을 하는 모양이 담겨 있다고 해요. 어쩌면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것들에는 어린 새의 날개짓 같은 간절함이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좋은 습관이 잡히지 않아 고민할 때 바로 이 새의 날개짓을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간절함으로, 반복적으로. 네, 못할 일이 없겠죠.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간절함으로 반복적으로 이 두 가지를 잊지 않는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첫 곡 매일매일 어노인팅 앨범에서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두 시간 함께 할게요. 에스프레소 님께서 해마다 맞이하는 여름이 만만치가 않네요. 그러니까요. 이건 반복적으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도 적응이 아직은 안 되네요. 덥습니다. 올 여름도. 일상 신청하신 곡 한이의 목소리로 듣죠.

넌 나의 계절이라는 곡 조준모가 불렀고요. 한이가 부른 일상 그 전에 함께했습니다. 장지영님의 신청곡 이어져요. 그 사랑 얼마나 오늘은 김승미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 곡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부를 수 있고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곡인데 이런 오래된 곡들이 주는 편안함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김명식이 불렀고요. 김승미 그 사랑 얼마나까지 함께 했습니다. 오소량님의 신청곡 사랑한다 말하시네 기프티드 앨범에 있는 곡입니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기프티드 앨범에서 들었고요. 예수 사랑 유니님 평일은 업무 시간이어서 못 들었으니 주말이라도 하셨고요. 행복 이인님께서 근무 중에도 CBS 틀어놓기 때문에 시간대 옮겨도 자주 사용.

만 보내야지 했는데 역시 근무 중에는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간만에 쉬는 토요일이라 열심히 방송 듣다가 출석 체크 겸 메시지 보내봅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쉬는 토요일이면 얼마나 할 게 많아요. 일단 잠도 푹 자야 되고요. 약속도 있고. 근데 잊지 않고 당신을 향한 노래 찾아주신 그 발걸음 너무 고마움으로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사랑 유니님, 행복이인님 감사하고요. 주의 손, 연희엘의 목소리로 준비했어요. 시편 139편이라는 부제가 붙은 곡, 이어서 하나님의 세계, 홍이삭의 목소리로 두 곡 이어집니다.

주의 손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 연희엘과 홍의사기 부른 곡 들으셨고요. 8751번님의 신청곡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와 그림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시와 그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으셨고요. 1부 끝곡 들려드릴 텐데요. 이 곡은 다른 일 하시면서 배경음악으로 들으셔도 좋고 가사가 단순하기 때문에 따라 부르셔도 좋고 가사를 음미하면서 묵상하셔도 좋은 곡입니다.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예수 전도단 앨범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들려드리면서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다시 봬요.

0: CBS
1: 장희관의 지금 자연인.
2: 전라남도 고흥 앞바다의 작은 섬 우도에서 들려오는 꾀꼬리입니다. 꾀꼬리는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대표적인 여름철새인데요. 번식기가 되면 수컷은 높은 나뭇가지 끝에 올라 맑고 힘찬 노래를 반복합니다. 이 노래는 여기가 내 영역이다, 그리고 나는 건강한 배우자다 라는 신호입니다. 꾀꼬리는 대부분 숲의 가장 높은 수간에서 생활합니다. 짙은 잎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어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드뭅니다. 우도에서 들은 꾀꼬리의 노래는 보이지 않는 숲의 주인공이 보내는 여름의 첫 인사였습니다. 자연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절을 가장 먼저 노래하고 있습니다.
3: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0: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아멘.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수많은 성경 구절 중 하나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처럼 사랑과 기쁨을 느끼십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향해 사랑과 기쁨을 느끼면 그에 따라 행동하듯이 하나님도 자신이 느끼는 사랑과 기쁨에 따라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존재를 볼 때 기뻐하며 노래 부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최고 수준의 감정, 즉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감정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되었다는 표지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을 철저하게 억압하는 그리스도인은 인간성의 3분의 1을 잃어버리고 사는 셈입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토요일 2부는 책을 같이 읽고 있는데요. A.W. 토저가 지은 홀리 스피릿 성령님 가운데서 오늘은 성령 충만한 영혼은 하나님으로 불탄다라는 제목의 글 나눴습니다. 이어진 곡은 조수아가 부른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리고 김종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두 곡이었습니다. 자작나무님께서 물 위를 걷는 자 신청하셨어요. 피아워십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여름 성경학교 주님의 은혜로 무사히 마쳤습니다. 아이들은 더워서 그랬는지 교회 앞마당에서 물놀이 한 게 제일 재미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아이들의 입을 열어 큰 소리로 찬양하며 기도했던 그 시간이 은혜가 되고 또 감사했습니다. 주의 은혜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이춘수님이 신청곡 적으셔서 함께 들었고요. 혹시 이 곡이 아닐 수도 있어요. 주의 은혜라라는 제목의 곡이 여러 곡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나무에네 주의 은혜라 들려드렸고요. 피아워십 물 위를 걷는 자 그 전에 함께 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마친 교회도 있을 거고 진행 중인 교회도 있을 거고요. 아이들이 정말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길까 기억할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봤던 뭐 세세하게 하나하나 기억은 못하더라도 그때 그 느낌으로 은혜 받았던, 기도했던, 그 뜨거웠던 믿음의 열정을 기억하니까 아이들도 그 가운데 이제 자라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때의 이 일을 기억하고 더욱더 믿음뿌리 내리리라 믿습니다. 모두들 너무 수고하셨고 또 수고하고 계십니다. 선생님들 또 부장 선생님들 그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어서 넌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희와 웅기장이가 함께하는 곡 행복한 요한나님의 신청곡으로 들려드립니다.

넌 행복한 사람이로다. 옹기장이와 라이가 함께 했고요. 여우라는 아이디 쓰시는데 딸이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저도 많이 우울합니다. 음악 들으면서 마음이 위로가 돼요. 이렇게 적으셨는데 길지 않은 글이지만 무게가 느껴집니다. 가족 누군가가 우울해하면 그 느낌이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도 찬양이 위로가 된다니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요. 따님의 그 우울함이

0: 기쁨으로, 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수 있길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언제나 그 어려움에, 불가능에 답은 기도더라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우님께 띄워드리고 싶은 곡이 있어서 걸어놨는데요.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송가 300장입니다. 오늘 한웅재 목사의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1: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여우님께 이 찬송이 힘이 되길 바라면서 두 곡 들었습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한홍재 목사였고요.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김도현이 부른 곡이었습니다. 임선영님께서 아파트 청소를 하면서 자격증 공부를 했어요. 1년 9개월에 걸쳐 힘들게 자격증을 땄죠. 그 자격증으로 강사 일을 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강사 자리가 쉽게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계속 아파트 청소하는 게 나쁘진 않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로 직장을 갖게 되면 정말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다는 불안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두 손 들고 주님께서 일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 대한 상하이 곰돌이님의 응원글이 있어서 함께 소개하려고요. 타인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나이가 45세가 넘어서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고 과정 중에 쉽진 않았지만 그렇게 반대하던 가족과 주변 분들도 지금은 아주 든든한 응원 부대가 되어 있습니다. 신뢰를 따지는 게 아니라 분명한 선택에 대한 하나님 한 분의 지켜봐 주심만 있으면 분명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파이팅 하세요. 아멘. 네, 그 마음을 주신 이도, 공부하게 하신 이도, 그 자격증을 통해 귀하게 쓰실 이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어려운 이 자격증 따는 일을 하셨으니까 이제 두려워하실 거 없어요.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좋은 자리가 날 줄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신청하신 곡, 오늘 김브라

사람이 여러 계획을 세우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요. 맡기시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임선영님과 함께 주가 일하시네 김브라이언의 목소리로 들려드렸고요. 기대, 박요한, 우은, 구현모가 함께한 곡 이어서 들었습니다. 꿈꾸는 요셉처럼 님께서 오벳의 찬양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은혜 안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은혜 안에 머물고 있지만 또 은혜 안에 있다라는 걸 상기시켜주는 듯한 그런 느낌. 모든 찬양이 다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존재니까요. 아멘.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끝곡을 오벳 찬송가 중에서 골랐습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려요. 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한 존재니까요.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불러주실 거죠? 오늘도 2시간 동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행복은 구름 위에, 행복은 하늘 위에. 위를 보며 걷자,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슬픔은 별 뒤편에, 슬픔은 달 뒤편에. 위를 보며 걷자,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사카모토 규의 노래 위를 보며 걷자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입니다. 이 찬송가를 작사 작곡한 빌호는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빌호의 나이 11살이 되던 해 아버지를 잃은 그의 가족은 시카고로 이사했고 그곳에서 아버지의 가업을 계승했습니다. 그렇지만 빌호는 가족일 외에도 좋은 목소리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 모임에 초청받아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시카고의 한 주점에서 노래하고 있을 때 그의 노래를 듣던 한 사람이 그의 뛰어난 음악적인 재능에 감동해 주님을 위해 그 재능을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그를 무디 선생 부흥 집회에 초청했습니다. 빌호는 마차 바퀴를 제조하는 기업을 형에게 맡기고 부흥사들과 함께하는 복음 전도 사역에 뛰어들었습니다. 1400여 편이 넘는 복음 성가를 작사 작곡한 빌혼의 찬송가 중 우리 찬송가 집에 실린 것으로는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410장 내 마음의 한 노래 있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는 말씀을 성경적 배경을 하고 있는 이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모습들 가운데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예수님이고 예수님만이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손님 여러분, 제가 무엇을 팔려고 나왔겠습니까? 칫솔입니다. 칫솔 세트입니다. 한 개 200원씩

0: 자, 이제 여러분께 하나씩 돌려보겠습니다.
1: 손님 여러분, 제가 여기서 몇 개나 팔게 될까요?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걸까요? 4,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실망했어요.

0: 정말 숨쉬기도 힘든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주 가파도의 유용의 해녀는 해녀 삼촌들에게 어떤 말인가를 듣고 그날로 해녀가 되기로 결심했대요. 어떤 말일까요?
1: 너 나랑 물벗에서 바다 가자.
0: 물벗은 어떤 뜻일까요?
1: 함께 바다에 드는 동료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단순한 친구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료 이상의, 해녀는 혼자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배를 타고 먼바다에 가면은 해녀들이 4명, 5명 그룹이 돼요. 그 4, 5명이 다 물벗이 되는 거예요. 내려갔는데 안 올라오네? 그러면 뭔 일이 났나 싶어가지고 심장 졸이면서 찾아보고, 너와 나의 생명을 지켜주고 호흡을 바라봐주고.
0: 물벗이 되어서 그녀가 본 것이 있습니다.
1: 호흡만으로 바다의 물때에 흘러가면서 잡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어장이 황폐화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걱정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못 잡으면 다음 애들이 잡을 거고, 수백 년 해녀 공동체를 통해서 바다를 지켜왔던.
0: 많은 생명이 숨막혀 하는 극한의 기후위기 시대, 서로의 숨을 돌보는 마음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환호성을 질러라. 보라, 너희 왕께서 너희에게로 오시니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진실로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시니 어린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선지자 스가랴의 말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의심을 거두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다 물결을 거슬러 친히 걸어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두렵고 막막한 우리 앞에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부드러운 그 음성을 들려주소서. 의심을 거두고 저 먼 바다로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풍이 불어 인천시립합창단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고요한 바다로 김성범의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가니

없이 그저 예수를 따라 걸어갔던 이들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그 발걸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서울 방합창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상지국의 음성으로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화밀리아 합창단의 하늘의 아버지 보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먼저 보내드린 곡은 자비하신 예수여 김요한의 찬양이었고요. 주의 곁에 있을 때 이명숙의 찬양으로, 그리고 예수가 거느리시니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찬양으로 이어서 함께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신영옥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시고요. 1부의 끝곡은 명주 홀리보이스의 사랑의 송가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일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곽현정의 샤론의 꽃 예수 2부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연수와 성훈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곽현정이 부른 샤론의 꽃 예수 함께했습니다. 8월 2일 주일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백의현과 구경순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이요한의 음성으로 날마다 주와 멀어져 이상희의 찬양으로 나 행한 것 죄뿐이니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두 곡의 찬양을 함께합니다. 먼저 손영진의 내 입술의 말과 홍의석의 찬양 하늘을 봐

텅 비어 어둡지가 않다. 서쪽으로 이끌면 서쪽으로 흐르고 동쪽으로 이끌면 동쪽으로 끌린다. 이익을 향하면 이익을 향해 가고 의로움을 향하면 의로움을 향해 간다. 끌리고 내달림에 모두 마땅히 그 처음을 삼가야만 한다.

이덕무의 무인편 가운데 한 구절, 정민의 18살 이덕무 중에서 발췌해 전해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주시는 빛으로 가득 차길 기도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향하여 가는 길, 주님이 계시기에 외롭지 않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영락교회 갈보리 찬양대의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613장 사랑의 주 하나님 워킹 프레이즈의 찬양이고요. 트리니티 싱어즈가 부른 아침 햇살 비칠 때 443장 찬송 전해드립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국립합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이어서 CL 여성중창단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합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3: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4: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4: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5: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6: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5: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6: 나를 찾아.
7: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8: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0: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1: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0: 자연한 알.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제 오늘의 끝곡 보내드립니다. G2G의 Once Again, 다시 한번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여름 휴가를 떠날 때 우리는 캐리어에 이것저것을 가득 챙깁니다. 혹시 몰라서, 만약을 위해서. 하지만 돌아올 때 절반 정도는 한 번도 꺼내지 않은 채 그대로인 경우가 많죠. 정말 필요한 건 생각보다 많지 않은지 몰라요. 욕심껏 꽉 채운 캐리어보다 우리 안에 많은 것을 쌓아둔 지난 시간이었다면, 네, 이달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엔 꼭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하나씩 가려내보는 건 어떨까요? 조금은 가벼워진 마음으로 맞이하는 8월의 첫 주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Good Music Station. CBS FM.

새벽 5시에 일어나 유산소 운동하고 샤워하고 물 한 잔과 함께 라디오 앞에 앉습니다. 2792님. 역시 우리 애청자분들은 정말 부지런하세요.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주일 아침. 찬송이 고요하게 흐르는 이 시간 참 좋죠. Face of our Father, 환난과 핍박 중에도 Yield not to temptation, 너 시험을 당해 Nearer, still nearer,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청취자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받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 게시판으로 들어오세요. 문자는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비구름을 품은 묵직한 안개가 가득한 춘천입니다. 찬양 들으면서 아침을 맞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고맙습니다. 지인과 가족, 친구들에게도 이 프로그램을 들으라고 권유하는 요즘이에요.

6820님 덕분에 이 시간 애청자가 더 늘어나겠어요. 감사합니다. I love to tell the story, 주 예수 넓은 사랑. Tell me the old, old story, 주 예수 크신 사랑. The love of God,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까지. 네, 사랑 시리즈 세 곡을 이어가죠.

요즘 34세 요절한 여성 사상가 시몬 베유가 서정가에 잔잔히 유행하고 있다. 치열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그의 삶에 끌렸던 나에겐 반가운 일이다. 독서 모임에서 읽고 싶어서 그의 책 한 권을 골랐다. 많은 문장 가운데 그의 신앙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글을 발견했다. 우리는 수직으로 걸을 수 없다. 우리는 수직으로 걸을 수 없다. 이 짧은 문장은 놀라운 통찰과 은혜로 충만하다. 일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는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일어난다.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가려면 걸어가야 한다. 하지만 나를 초월하고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은 걸어서 도달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으로 다가오실 때에만 난 그분을 만날 수 있다. 수직 보행이 불가한 이유다.

토론을 하다가 질문이 나왔다. 하나님을 탐구하는 성경 공부는 무의미한가? 한 참석자가 대답했다.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하려는 목적이라면 별 유익이 없겠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심정으로 말씀을 대하면 큰 유익이 있다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하듯이 그 순간 내 안에서 질문이 메아리 쳤다.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는가? 그분의 은총을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일터 신학연구소장 이효재 목사님의 갈망과 기다림.

아침 6시면 자동으로 CBS 레인보우를 켜지게 해놓은 79세 할머니입니다. 오랫동안 변함없이 이 프로를 애청하고 아끼는 팬으로서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와, 이런 축복의 메시지. 치포 레인보우 아이디 쓰시는 신금자님이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르신께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런지 굉장히 젊은 감각을 갖고 계시다. 왜냐하면 찬송가를 대부분 어르신들께서는 신청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캐스팅 크라운스 노래 Who Am I 신청곡 받으니까 뭔가 더 요즘 말로 힙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온 땅의 주인이란 제목으로 우리말로도 번안돼서 많이 부르는 곡이죠. Who Am I? 예, 우리 치포님, 치포 어르신 또 듣고 싶은 곡 있으실 때 언제든 게시판 문을 두드려주세요. 주일 정미나의 Amazing Grace, I'd rather have Jesus,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듣겠습니다. 북앤커피님께서 1978년 여고 1학년 때 교내 합창대회에서 부른 곡으로 이 곡으로 장려상을 받으셨대요. 추억의 곡이군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오늘도 건강하게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악 들으면서 좋아하는 산을 오를 수 있어 감사하네요. 모란꽃님, 85세 애청자입니다 하시면서 이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특별한 시간이라고 지칭해 주셨어요. 와, 서감님 감사하고 감사해요. 로레타 린의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s, 주의 손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네로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주일 아침 1부 마치겠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4: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0: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주홍하늘 아이디 쓰시는 진승현님께선 이곳이 언제부턴가 저의 교회입니다 하셨어요. 네,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2부 시작. Close to thee, 나의 영원하신 기업. If thou but suffer God to guide thee,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이어가는 곡은 Tell me the story, 구원으로 인도하는

softly and tenderly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When he comes 예수께서 오실 때에 Rock of Ages 만세반석 열리니 노래 선곡도 이 시간 좋지만 미나님의 멘트가 따뜻해서 어느 순간 미나님한테 매료된 애청자예요. 항상 따뜻한 방송으로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쿠쿠크림님 아이고 제 칭찬을 너무 크게 써주셔서 제가 제 입으로 읽기가 민망했지만 큰 감사한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이순골님께서 딸아이와 손주가 이사에 나가니 황량하기만한 집안을 최종 정리하고 집사람이 전자올간을 코드로 연결해달라고 해서 작업해놨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반주해보네요. 정말 오랜만. 매트리스와 펜스, 장난감, 그리고 책조차 없어 차라리 고요하기조차 한 집인데 여기서 흐르는 서툴기만한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 따님이랑 손주랑 함께 사시다가 우리 따님 집이 이사에 나갔군요. 아휴, 얼마나 허전하실까요? 그리고 아기가 있다가 없으면 짐도 많이 없어지고 짐만 허전한 게 아니라 우리 이순꿀님과 아내분의 마음이 한동안 크게 허전하실 듯한데 좋은 곡들로 찬송곡들로 그 허전함을 채워드릴 수 있다면 좋겠어요. Amazing Grace 그리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틀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싶어도 잘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은 믿지 않으려는 마음을 드러낼 뿐. 불신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무서운 죄입니다. 불신앙이야말로 우리 삶의 불행을 가져오는 원흉입니다. 불신앙을 이기는 방법은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내 눈에 보이는 믿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내 힘을 완전하게 빼는 것, 나의 완전한 절망과 좌절, 죽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믿음으로 작은 유혹을 떨치세요. 강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23번째 페이지 묵상 불신앙은 불행의 원흉이다

2부도 함께합니다. 오늘은 생전 아버지가 잘 다니시던 강원도 길 따라 나들이를 할 계획입니다. 큰딸이었던 제가 이제 저의 큰딸과 함께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보고 싶은 나의 아버지. 부리님, 이 곡을 함께 들었어요. My Mother's Bible, 나의 사랑하는 책, Nearer My God, 내 주를 가까이. 부모님을 추억하면서 신청곡으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곡이 이 두 곡이거든요. 부리님, 오늘 따님이랑 강원도 나들이 가셔서 아버지 계실 때 그 좋았던 추억 많이 떠올리셨습니까?

오늘부터 방사선 15회차 출발입니다. 건강하게 잘 받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3.1절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려움증으로 죽을 듯이 괴로워하시는 친정아버지께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치료의 광선이 임하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누리님, 그리고 샤론의 꽃님, 아들 부부 내외가 시험관 결과가 내일 모레 나옵니다. 기도하고 나오면서도 또 걱정을 하네요. 이번에는 꼭 성공하길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네, 우리 애청자분들 댁 모두 편찮으시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 없이 다 건강하고 마음 평온하시기를,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Precious Lord, take my hand. 주님이여 이 손을. 복된 주일 보내십시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1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 그리고 6개월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보면 뭐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음이 자라고 또 지혜가 깊어진 모습들도 있다는 거 하나쯤은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령 예전에는 누군가의 한마디로 하루 종일 마음이 쓰였는데 이제는 뭐 가볍게 흘려보낼 수 있다. 이렇다면 좋은 변화일 수 있고요. 성장한 거죠. 예전엔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하루 종일 힘들어하고 하루를 망쳤어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계획을 수정을 해서 플랜 B 다시 시작할 줄 알게 됐다.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죠. 눈에 띄는 거창한 변화나 어떤 성과가 내 삶에 보이지 않더라도 어쩌면 삶의 무수한 경험과 또 시행착오를 거쳐서 나의 속사람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있는 중이라는 거. 자,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주일에 함께하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8월 2일, 8월의 첫 번째 주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 조수아의 10년 후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1년 전에나 뭐 3개월 전에나 조금씩 달라졌겠죠. 눈에 띄는 뭐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더라도 내 마음의 키가 점점 자라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중요한 변화이자 또 성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끔씩은 이런 생각도 해요. 아, 그래, 퇴보만 하지 말자. 나만의 걸음으로 한 발 한 발 조금 늦더라도 그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의 모습에 더 좀 닮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함께하고요.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롬 CCM 애청자분들의 신청곡 쭉 나누는 주일 배송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준희빈님 청하신 곡 사랑이야기의 돌보심부터 듣고요. 한웅재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창수님의 신청곡 크룩스 하나님의 나팔소리, 그리고 안젤로니아님 청하셨던 김영우의 시편 21편, 황유리님 신청곡 간미연 황바울 시편 150 프로젝트 중에서 함께합니다. 1, 2, 3, 4.

단미연 황바울 시편 150 프로젝트 중에서 22번째 곡 함께 들었고요. 그리고 안젤로니아님 청하셨던 김영우 시편 21편 그리고 창수님 신청곡 크룩스의 하나님의 나팔소리 한웅재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준희빈님 청하신 사랑이야기의 돌보심까지 다섯 곡을 배송해 드렸습니다. 4180번으로 청하신 곡은 손경민의 은혜 듣고요. V 샬롬 V님 신청곡 러브 내 이름 아시죠? 그리고 온누리 뮤지컬 찬양팀의 내게 강같은 평화는 송하은님의 신청곡입니다. 그리고 허유미님 봄보로봄님 청하신 위러브의 흘러흘러 이어지고요. 다솔님 청하신 김인식의 실로암까지 다섯 곡 함께 듣죠.

다솔님 청하신 김인식의 실로암이었고요. 허유민님, 또 봄보로봄님 청하신 위러브의 흘러흘러, 송하은님 청하신 온누리 뮤지컬 찬양팀의 내게 강같은 평화, 그리고 러브 내 이름 아시죠는 브이샬롬 부인님께서 청하셨고요. 4180번으로 듣고 싶어 하셨던 손경민의 은혜까지 전해드렸습니다. 1부 마지막 곡 이삼선님 신청곡이에요. 예수전도단의 시선 함께 듣고 2부에서 뵐게요.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넌 정말 고운 마음씨를 가졌으니까 나하고 약속 하나 하자, 제제. 앞으로는 네가 꽃을 가져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 얻어오는 거라면 모르지만 말이다. 약속하겠니? 약속해요, 선생님. 하지만 병은요? 늘 비어있어야 하나요? 이 병은 결코 비어있지 않을 거야. 난 이 병을 볼 때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보게 될 거야.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거야. 내게 이 꽃을 갖다 준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나의 학생이라고. 그럼 됐지? 이제 선생님은 미소를 보였다. 그리고 내 손을 놓으며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 가봐라, 황금 같은 마음씨를 가진 아이야. J.M. 바스콘셀로스의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